0: 너 스타일이
1: 신고신 전화번호를 대표하고 전화번호입니다. 다시 확인하시고
2: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1: 깨는 전화번호와 깨는 전화번호와

나를 밝혀주는군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